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1일 SNS에서 핵전력 훈련의 일환으로 핵탄두를 인접국인 벨라루스의 미사일 여단이 위치한 구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의 미사일 부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M의 발사 시스템에 탄두를 탑재하거나 은밀하게 이동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트럭이 숲속을 주행하는 모습과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 시스템에 탑재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6만 4천 명 이상이 참가해 핵전력 준비 및 운용에 관한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고, 벨라루스 국방부는 러시아와 연대 핵탄두의 이송과 사용 절차 등을 확인하는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개발해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슈니크가 배치되는 등 핵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와 유럽 각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남부 헤르손주에 있는 러시아 치안기관 사령부에 우크라이나 보안청이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하고 러시아 측에서 약 1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SNS에 남부 헤르손주의 러시아 점령지역에 있는 러시아의 치안기관 FSB 연방보안청 사령부에 우크라이나 보안청이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한 외에 러시아 측에서 약 1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친 공격으로 건물이 불타는 동영상 등을 투고해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중거리와 장거리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전투 종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보낸 새로운 문서의 내용을 이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과도하게 낙관은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해 협상 진전으로 이어질지가 초점입니다.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0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측으로부터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새로운 문서가 도착해 이란 측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파키스탄의 나크비 내무장관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21일에 걸쳐 폐쇄시키한

0: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잇따라 회담했고, 파키스탄의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도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파키스탄을 통한 외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미국을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파키스탄의 외교 움직임을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항상 합의이고 외교라며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과도하게 낙관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며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언급하고 통항료를 받는 것을 전 세계의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란이 통항료를 계속 징수하려 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해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1: 중동 정세와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은 나프타로 만드는 도르나 단열재 등의 건설 자재가 유통 과정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자 등도 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응하도록 관계 각료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21일 수상 관저에서 중동 정세에 따른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다카이치 수상은 원유와 나프타 유래 석유 제품의 대체 조달을 추진해 해가 바뀐 뒤에도 계속 공급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르나 단열재 등 건설 자재와 윤활유는 유통 과정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래처와의 협상력이 강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공무점이나 자동차 정비 공장, 빵과 과자 등 판매점에서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소규모 사업자 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가네코 국토교통상 등 관계 각료에게 지시했습니다. 또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의료용 장갑의 방출은 이미 412개 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160만 장이 요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제약국에서도 의약품 용기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우에노 후생노동상에게 원활한 제공을 할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과 관련해 라이칭 더 타이완 총통과 협의할 의향을 나타낸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타이완 지구가 공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워싱턴 근교에서 기자들로부터 타이완의 무기 매각을 결정하기 전에 라이칭 더 총통에게 전화할 예정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그와 이야기를 할 것이며 나는 누구와도 이야기한다고 말해 협의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지구가 공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과 미국이 무기를 매각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정상회담의 중요한 공통인식을 성실히 실행해서 타이완 독립의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국 관계의 안정된 발전 흐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해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총통부의 판멍한 비서장은 21일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의 심의에서 라이칭 더 총통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회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을 경우의 접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웃으면서 타피오카 밀크티로도 취두부로도 대접할 수 있다고 말해 환영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직 미국 대통령과 타이완 총통의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면 1979년에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타이완과 단교한 이래 처음입니다.
1: 히로시마시에서 열렸던 남극 조약에 관한 국제회의가 남극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확인하고 폐막했습니다. 남극 조약에 관한 국제회의는 지난주 11일부터 국내에서는 32년 만에 히로시마시에서 열려 21일 폐막했습니다. 11일간의 회의 기간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44개국의 400명 이상 외교관과 연구자 등이 논의를 통해 남극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에도 연대 대처하기로 해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황제펭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중요성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에 증가한

은 남극 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외무성의 오야마 히데키 담당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국제협력과 평화의 중요성을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발신하는 데에 많은 참가국이 찬동해 분단과 대립의 시대에서도 가능한 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낼수 있었다며 일본 정부도 계속해서 적극 공언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5: 縁結び、
3: 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内容を確認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3: 本当、かわいい.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엔무스비 부적이에요.
4: 800엔이 나리마스.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5: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코이비토가 데키르 오마모리.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 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6: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6: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6: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6: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6: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6: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6: ですね를
0: 붙여서
6: 가와이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6: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가와이. 가와이 ですね.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1: 네,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見て, この T シャツ.
8: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7: 見て, この T シャツ.
1: 이 티셔츠 봐.
6: 見て
0: 는동사보다
6: 見る
0: 의태형인데가벼운의뢰를나타냅니다
6: この
0: 는이
6: T 셔츠
0: 는 T 셔츠입니다
8: 오모시로이ですね
1: 재미있네요
0: 좀전에배운이형용사를사용해서소감을말했는데요
6: 오모시로이
0: 는재미있다입니다뒤에동의나공감을구하는네를붙였죠
1: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오모시로이오모시로이ですね
0: 그럼소감을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여러분이맛있는빵을파는유명한가게에갔는데가게에서본빵이예상했던것보다훨씬커서놀랐다고상상해보세요크네요라고말해보세요크다는
6: 오기오기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오기ですね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기념품가게에서예쁜지갑을발견했는데값이아주비싸서놀랐습니다비싸네요라고말해보세요값이비싸다는
6: 高い高い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高いですね高いですね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고레오쿠다사이
6: 고레오쿠다사이
0: 는이것을주세요라는뜻입니다
6: 쿠다사이
0: 는주세요쇼핑을할때원하는물건을가리키면서또는음식점에서메뉴를가리키면서
6: 고레오쿠다사이
0: 라고하면통할거예요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5: 縁結び
3: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9: ミーアのトラベルガイド。
1: ミーアの여행안내코너입니다。이번대화에서는센소지절이나왔는데요。오늘은일본의절과신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각지의신사나절이있습니다신사는일본에전해내려오는신도의신들을모시는곳이고요절은약1500년전에대륙에서일본에전해진불교의시설입니다
1: 관광명소가된곳도많죠
0: 네여러시대의기술이집약된건조물과공예품불상아름다운정원등을감상하기위해찾는사람들도많죠
1: 네도쿄에서는아사쿠사의센소지절과메이지진구신사가유명하죠
0: 네거대한불상이있는나라의도다이지절신화의고장으로알려진시마네현의이즈모타이샤신사같은곳도관광객들에게인기가